메드바데 마사현 카젠저가와 제제 닌장위 디알라 샤카동 총양탄라 그녀자현 니 루발라피 진제 용당가 휴바라 야르론제 초코라 젠장가요 공기 녀랑 뚜나리 냔제 차탕와 강시에나리데 냔레라 치냐요 차 자마니인 타나리 두저바동 종저베 강시봉구데 제모 두체가 지사 세강포나리 젠다 무체제 레스나 루칸데라 도디 투바 톤도 초콜릿제모 도디 투바 팅갈라 투제 타나존데 제친나 도디 투바 총우사 라레예비 진탕 제나 니닌저 닌카예 노모 도동가 투사 향제 수도레 사와 봉구데 대다나 몰라동 살마 조마저 폴로소예 로요라타 세레소나 지지 말라라 네바예 카라 고레동 출레 차교수 세레 Nongjala tina dietongla nipachi. Sama suji langsin cha tona malite, jinsi na chalo nongta njizi malaka nupa njangzi chi zere mongwe maayewa njangse. Gongka jela teta tsakyan matina mndepe nere mongpohe njangse bi, jintin cha tsovacheta rongyi cha nrondo jesong yongda che tine, nere nazo ngengu tong mongnawa nekhen tse renta samra mbipa tsa gu.

얼른 거 되니 포워즈비 아니샤 라트 초케고나 솔라 메베케 요탑 추디요 교찬라 랭가타디 잡다다 요모 충조 충모라 까요 타르케 냔켜도 라다 똥레 하 욕초라 바차까이 빠롱자 동모 록체 차르라 사원 장큐 운동다디 샤바 주타 충모라 쵸미자케 샤송자 라타 옹보 욕초라 장나가이 유바도 따도 메르 치와나 남자 통다 축조가 서협서도 충모나 라이언 둑다 치와조 저 뽕케 탭잔라 냥고 유예 짜챤자 타르고 코르소 나르고 룰라잔 루탕옴보 구예 콘테 푸켄 가르치테 쵸네 야 코렐렌샤 뽕보소 뉴마 칸세 투투라 풍데 친다 제르보도 빠투 힝소 탐지라 뭐마 머보 차라도 빠유 빠미 똥다치 빠미 라초 넨데치 헹가 줄라 롤레치 으케 메베케 체주퍼 레시미 빠투 탐지라 빠닝사 우나 뇨르톤도 나룽고 므도 불란도 톰나 다톱 렌조이 쇼나 다쇼 치조이 포데스데라 마초나 타마골라 말로나 카톨라 메코 팜바바 샤프네 샘라 유바나 투테레 므도 뉴란도 서케고네 다타 ngarso hata sop chenpo nala nishan yobe tatala nidi. Serne tala chikchan jake gone, dikwa somja locho badar songa. Tene chabjake lingru jejuke nyepa samja mazoba, tandoba ha kongji kongji ta tabun zike gone, zengo purwa kerche te, kurso lula korke gone, jisi ha chimdakyo purki marso tala majo na ka tsola meko pamba ba se. Cheba lungna purki janja gantola, zengo te nanyo ke, targa ha jiyake gobe ka lochan damja, langmo selan joba kentu jiso song. Ter konyipo la, nyuma cheyo zamje ke, cho, uje ka makarke nala, janso mambo ha tsola chan yonbe gata na, ndapo nyuma wazata, roncha bombo tsemar goje ta, tokcho lombo ha sago menba tamje la, donto jake gone, dre yugle ha mambo chiba ta, zengo ko rada tene, muza ka moka teke gone, yanyo sala pa, longo ndungmo merche ha chagra tela, Temar Ninka Jamni, Jabla Tonshe, see. A matamche Marso, Chala Janso Chiva da Lakagon, Jarika Nala Shonkagon, Garson Mushella Zikagone, Nimi Nato, Obagundiva Chonde, Lemi Repa, Tego Servat, Namcha Trubekangani, Novan Rondo, Mufo Janja Ganto, a Locho Vacanto, Dola Jane, Rayo Mumba Guchananta, Tunda Napo, Ozochu Hakagone, Ata Yanikelunjo Dabater, Zondalo, Tala Yetan.

0: 같은 저기 쇼라 다기 렌다 다근데 가게 데리지 제타글란 드리치는 거가 할리바게 저니리나 라존레 계속하는 거가 할리범 쳔버스든지 정상라
1: 나스
0: 이니 돈이 셔짜니라니 저 나 기행기 강하다 정체 정신부터 통기 제자 라든노라 게게게 매자 칸이 정게 라두 다 정하철 라틴데 버스 제가 지네 로스앤젤레스 했는데 지나 제비는
1: 나서
0: 네 단단 뉴스게 드린데스 이나 나 단타지기 통과데 라니 가와데 바데 데노 게게 코나바게 그디 냐제 인터넷상들
1: 제라 다치게 저작 남부데 다다고니키나요 지름보데 지렌도 알라서 다 다다이나가츠 네출하사가 포장포탈하게 탈롱어게세 에레 다데 다다 포장포탈라던가츠 바카츠카케 사자던데 양베저자 론리니 카다데 시히어레아 다데 인장가츠 론리데게 담곤지게 쳇질라게 나츠 론리데 모데지 나로세 에타게 겐케세 알라 론리데 주야데 님도 균이롱고 주베레 바라
2: 나지라
1: 나소데 데게 발로라 로자데 근지도다 편지데 근데나 시오요나
2: 다 Jemondi ni ta chisono la mechuma chi ta jonko ta jemo tibi lo ni chi bi ko sala ta chi lo ta chi zu chi lo ta chi jangu ru si ni de son lo da chi po pa to thoma ta jonko ge si ni ta pe na pe jo lo si ve ki te maro te ni chu ni ma ma zu chan do shu la don do so ni ma zu ta ga no si ve ni u zon shu la Gekin kata lhoma dili shi suchon shi nidili mambu chi Ta lhasa dini yara vichon lhasa la Lengi nongo mambu chi nila dindri kata chi Rangu dindri jaya tang Ani dindri kola kawa mambu dini ta dindri Ta jinzi siya di kaya chenpuri song aga dindri chi Song lo tangpo chi, lo tangpo chi nye song la
1: Lasu
2: Ta dindri nye di zang ba Ta nganzu jindri Ta rimo zangchu chi sidi ta bina Hajan uga ta chonyum ri chi lan zang ba yina ta ji tse tsam chu se ji de har chong ta ji chubo dong ta pe na nga nga tsu gonde kha ga ta ji ku song tu ti ina chu ku rimo di ti ane thang ku ju se ina chu ku ta nga tsu pe na ha jo tani de pa ti ni jiri ta nge ma gu ji ja ten ri ga la si ta ti ru mambu no lo la ten ri si ti ta ina yang ti no lo mi se gu tsu wo ti ni ga chi karan du se na ta ji tse tsam chu se ya ti ta ngobo ram ji ji zo ri pi no lo pe cha se na zo tso wo yin bi ga hati chango rintang to chebi ki tindri chi rindu ta ina la tiku jolo ku rini yaw na gewi shi nying chi gu ta pechi shi ti nari la shi ku juro ni nari ta pecha sha bayi na pato pota la u ta uji jang bayi na longa tong cha gu kwa ni tanda paru de la ta nying di bi gu nga tsu njiya tu bi gu kawa tindri re ta ni ina yaw ko ti di danga kandra chi gu ani ndu su xiong yo ba Ani tela, ta nga zuye ne zume rinne, ta ngome rinne se gu
1: guwa.
2: Tendri gu la shi ganda zi gu jiang yo me, ting nga zu thong ma thupa jiri. Tela nga zu, ta chi ngome rinne se na chuku, zume rinne se na chuku, tendri chi indi. Ta ti, tendri gu mana chi so chon she thupa ya na, maung ba tarong, manta sa la tando ta lo nyi jia song jia zi la, tando di jin zin di gu ta, gengen chi gu lhoma, lhoma gu lhoma, tendri chi jun ro guwa, tendri indi. Ta genzi chenpo chintu u sanye, ane ta rangu mu tsen di nolo, ta tanga tri di nga zu kalan kan tsong zu gu ta, ta yungbo rao chi, yobaye na di chola ma chi ma shi, tu su soma ru ru shi, te lo cha te lan ru song, chi tu kong tu shi lo cha gan ru zu chen ri, ta longo tru ting zi la dine zu chen shi, ane jine ta nga zu, ta ngu yu chi, lo nye she sa gan ku yu, ta pe zu kong ta chi ba, tsoma zi yong su zu ba li ru chong, ta di zu gu ta rangu tongbo bia jing gu nu shu, ane ji ku yu gu, ta rungu mwambu ji yu ta ta dindri ka songa kashu dindri ji le songa
1: je la
2: lo ta di no juro ne na nga zu lo cha ta yi na rima gu la shi zo zi ne ane di yu jo lo gu ribi shong lo gu lon zin pe chi dine ne pe yu ta nzi zi ka lo ji yo na nga zu ta ji miri shin dao gu nzi zi lo ji la soba du su soma yi zu la soba du su soma nga zu lo cha no lo ta ting he la yu di pi gu ta pe chi xie tong xie xin pa dindri ji ri la
1: la so
2: di chi xin ngōsi tā kūtari tā lōma trīmē yōngchō tā wujī na tā kōng chōngdī nē āi rōngu pāmē kā kāchīng tēne rōngu chōngdī nē gīgīng kā kāchīng tēne shi tē kōng tōngbō wu tā mēsē kā tā kōng rōngu tūsī zōngbō tā 하르스고 롱고다 꼴롱이야 보 진짜지 되는 통 텐덤보니도 정안라도 로아 진짜지 되는 로마지 원에 전에 그다 세딩 다 러니 시비 그든 그 넘버지 땡 두고도 된지 인데다 가서 이마가 뭐지 그거라다 멘트데 다 롱고 다지 배송매바 지투 컨트지 롱고 시세 처마 아니 바라 다지 로비 그 넘버 롱서 쭈르인데라 다 러니 시 단다버로데라 안에 지구요 다 베나다리 모스가 다 그런 로통 통약 껴와든지 돼야 들이지 조금을 자 지구차는 선소성로든지 라고 동부 달로마 중앙모 유연한다 매나 영원축 된지지 다 동부 로송 되는나 빼깔에 가고도 공 나빠주다 지나 로 치레 이나 마음바 다 통간디 트니 라신 된지지 얘는 뭐 된지라 러니신 마음바 카쇼디 통금도 와라 다이나 로송즈 그 지라 아니 섬에가 다 르모세아 대응한주 지금 이제 소리피다 이제 개침 보인바 아니 라시티 때네 랑근 소아 아니 랑근 마음바가 다지 개위슈 세와스고나데 세와 옆보지 임비 처음엔 통사티 아니 롱어 송지라다 처마 템보차니 곤주요 바가 된지지 그걸 까발엔
1: 제라
2: 아니 답변아 롱어 송 공라 로마 드메인 다우지니 나서 로테글란 총바에나 가진 친구인
1: 나서
2: 이거는 세나다 다 로테그 네 잔주바가다 나인 바차시나 이나요 다투스요 한거 산네요 그 안도도 위성시디다 다른 부로 와
1: 제나
2: 나 하모이네 다지 다와 카신 로야 글랑카로 다 단다이네 따데부고다 미니마치 그 단다 샤와 롱타르 린통 제다네 이나요 다가로 렘마투비 고젤라 코로미게 다 로소스네 주고미게 로타디게 그린소 그 아니 그게 그다 베티시아고 샤와도 되게 소마 에고 다 단다버로 데라 다 로마요 이바 데니 로잔디 기기요 이바 데시데 아 마친 노로네 다 로치세티 모네 로네 시 림보로 와라 마드리라
1: 나사 겐치케 산초 존랑한 조가 캠베 제잘 홀레케 이나 로다지레다 야미나 고글 로다데다 디니 남바만다 칸다요나
2: 남바만다 와요 마레라 페차샤바야나 게마타 가술 하사즈네다 롱글 허니시 데니 오늘 시나 좀 추종 따위 나 하모인 다 진진 드디 몸보 수진 그 몸보 단도 디네리오레 마 충디 따위 디나 사이노 근데 이거 아주 좀 더 와야래 레차디 아니 베르지니가 다 진진 시나 초고 등코이 된 잡음도 와 나가라 차차바이나 로살라다 파유 넘다가 로사가 진요나 진레카 예카 예카도 와 테마지 친사디 근데 고로 몸보 놀로 야나 마른 로지 몸보 놀로다 근데 신디다 바지 사자니 펜싱 바로 때 두바지도 난 하모에네 당 아주 총디네들이 요르다네 나요다 라산도와 레사데 로치론스 친사니다네 마르 요제티디 오다 사잔도와 모니터네 지 로타지 존 존에 야포멘도서 근데 선로 코서
1: 라사 데제
2: 다 디긴 로만도 타이나 초구 당원에 신네 라산디 모지 소원제네 다 그게 바유슐라 아주 제 세고 다르니슐라 데제레지
1: 偏颇那啥啦？哦，偏颇那啥，
2: 你个是，小娃子你吃啥了？
1: 是啦，
2: 那是
1: 跟这边啦，大当俺是跟这边啦，给送用的咱们切个拉上来给咱老妈子这些毛吧，家家家也不吃啥的，山上的这些老板子这些，难度个啦，切个头当不给给我写的跟这里。你同我给给我写的啦，年冬节节老了，难得那了，家用给同个人都进度个了。那是。他这个难了。
0: 啊，俺同个，娘们给垃圾水了，这可见的呢，啊，真的那了，这用品，这用的怎么，看我等着忙不给他同个，忙不也了完了，他等着进通上，等到你，给出去给弟弟，他自己同个，进通上了，等通的我，他里边给这一人接，等我给空给他们去，吃呢，剩的给等着去，存上去装上了，
1: 那是，
0: 他等着进的，等的等的了，回来马上。
1: 杨家肉把鸡了，给给了，洗肉鸡，俺老妈就捏肉，炖着鸡呢，热娃子鸡皮了。他给了来洗的，给了给用个嘞，送的是。他炖的是的了，年头长了咯，我意思的呢，给了给，跟的来，家就炖着，搞个，装上了。
2: 嗯。
1: 炖的装上，炖的年头长了咯呢，他打了年头，你是长了，不是炖了，他给了给，别哈里巴给搞的清楚，炖的叫你。
0: 아들은
1: 리본다
2: 不能把个这帮嘛都不么个忙不起，糖尿病大起当，不么药药的带俺做，天天加强的这个呢，这个老嘞呢啦，这跟着那老嘛，跟着那样呢，可跟老嘛个，啥可个切切也难扎的呢，这没这个切切也难扎，等着那跟着药的。嗯，那说了，等你俺做老扎了，从白呢，打酒俺做的汤给个拉零，就是那汤么一呢，别吃些那龙我家人很多一白呢。 你写的他，他给个好扎的是呢，他就，吃那个好扎些的，但是牛肉真多了。
1: 那是。
2: 他对他，他们就上面，他这边呢，他们吃，他工地卡个，他们那工地卡个，等这个吃那个，他看我们屋子个，等他不晓得，几下，他进中比个，等他不晓得，嫩的个多了。
1: 那是。
2: 等这呢，他等那个就算了，他俺做工，没办法去工了，他让个干净个，等开些的呢，去旁边帮他列菜的，不。
1: 嗯，
2: 他穷极一拿出去，他就经济下去了。目前还是不下个月了。
1: 那是。
2: 等这些，原来我们做培训这些路径，他不接呢，那项目他，不没有个，他看着嘛，是的，他等这个我们做，你们这些路径了，等你多了。
1: 嗯嗯。
2: 等这样，他就不得先别个，等这就走啊。那你娘们也办，等这个，让这样多，他的单单的呢，就是说培训呢，就去上路呢，就去上面个，泡沫也玩没办。
1: 嗯。
2: 那你就没得也玩没办。 等这个拖了，到贵阳不去下呢，那俺做，给忙不，等他不如得，拦路等这里，等俺做老宅呢，大家让我等这忙吧，这就都空土个，他，没这个垃圾的，啥全部进呢，眼睛没几个不去他呢，但是那个，就那样，等这些，过蛮巴适，嗯，那草莓给他去，得了多囊这些，明白呢，我忙不得这样，跟这全部有点少呢，等这些了，俺做老宅呢，那样我等他呀。
1: 当俺做个，泡沫个，等这个他，日毛浆，嗯，
2: 他把的那黑马也拿他，俺做个，他弄个挺黑多呀呢，俺都是供销来呢，那毛不要的了，
1: 嗯，
2: 那是，当俺做单单培训也那样，那啥单位进来，大家让的，好了，草莓个得来去，到今天个过年，那草莓别送些不得。
1: 是，大家给个，老来点那老马卡车呀呢。
2: 哦，但俺做单单还是跟的呢，那他不接，他孙女也没有了。
1: 是，
2: 但俺做没给个老家的那样，你妈个亲戚他妈的对呢哟，他孙女他不接，亲戚子女，他东北他，这就也没这就啥子，他等级面子等的这了，他的单单老家那有别个的，他的那个他俺做，他就做空了，从早，他主播是那几个，那老主是那几个多啊呢，但俺做是没空了，把这等的我忙不就牛有的了。
1: 那是，
2: 咯，大东看上给这么一个怂恿队长吧，俺做老家的啦，老远没个把鸡蛋哈，等你俺这个，大东人工个什么这把的，等你这高兴了，等等人呐。那是的，这当没忙起来这个，等这个带了多囊是个个的，但忙着话真痛苦要死的了。嗯。刚来时呢，当俺做，本来就讲那单位呢，要那去老宅新单位，当俺做，起来个去，等这个去上班呢，去出去呢，他老人等着他。
1: 老宅子，等你草莓个大，等你果果罗完了，老农等你摘果呀，等你有嘞，这老农芒果吧，等等这些呢，他俺做农村呢，我那阵呢还叫个，这上面些个小娃子嘞，他就是讲了是呢，那还没呢，他工地开完了了，他娘们些呢，等你这一组，等你得力，等你，等你汤干，等你等你芒果，这个他，他可是，等农村了做啊，那没吃几个的呢，年都过了，等你啊那。
2: 带来去，告诉我老杨说：“俺老我当的没事，跟这身体没把关的，靠跟这个没那么不，就这些的。他单单个就算了，他就说过了没跑过去，讲了那的。他的第一个进这个上了的，单单不得要的了。
1: 嗯。
2: 但也那样，单单个就算了，怕了开手机。俺呢，他引进那样那去加一个，跟这个他农村进村了，他大娃当样那去说，你妈跟这自己有啥的，等你去告诉我。”
1: 就满着话，就想清楚。是，哎，别那老张，恁这些村里老人嘛，过把个没有客人呢，有那些恁这个些国家军心客人呢，谁啊？恁这这就你忙不用不到了。是，大姐，咱那跟个谁不难接？手机了，俺做，恁这六岁，恁这些有些是吧？对，手机的嘛，军机这些用的怎么？大姐做得了，来的怎么？没忙不接个，通的怎么接？满着话接通不怎么多？对了，我是接的满着话接没吧？
2: 我做手机工作，当然也忙。大家长着了，大家长着，但俺做了，咱们大家讲个，今天个小娃子了。
1: 是。
2: 哦，但因为老马可能做单位，今天他本来，他老马准备单位，今天通过了年薪，那他隔了些日，那些刚刚工作做的。 Tani yung mohongban tsuwa shula yung jitong nanda mei bago la shi dela teni rong kong tsuwa te tangpo tachu shi. Tani mung tu du ta

0: gain to mean in a check to turn the tribe, the Dagan Zuja Zalorindella, Lojo say, Lojong Jurin on a Kalika head chisel.
1: Tanga run as a chance, and a legend or remote joy on big castle. Sans Hansela, G. Remote, joy on big castle, so not the Gibbonas, and the dual. Sans Hansela, wrong it, Aji, Yan Tongi, Jachimbo, and the Thompson, the Delay, Uncle. Chimbo doesn't know. Yang sana jemba cek, langga jemba cek kan dulu gini, kat tenun tu, tetun tu cik tu lah, tu kansan tu laki onde, je mantu ni kalis jangan, rongi, je jangan je tu kacau bos, tun tu cik rendu sana tu.
0: Rela, cik je sosok je, haji rela, tapi haji jinjau thomasun asa di zamba, oh tapa tu jinjau siapa yang de, tapi mantu tu jinjau tu cik na, jinjau mayo na sana cik je, yang indo de, yang siar rapi cik si ne.
1: Rela.
0: Jidang ke ta jini ke jajung luksu te tu la so pa ga ta ta ke lo ma na la ta mang che sa hyu jin te ba ten de men do la so so pa yu la ten de ti ju yue ba ta ten ni ye ne ra mo se ya te ma do ju mo ma da ten de ta ma da se ke sa cha se yo ma de te te cha zo man ji ke ke sa cha ji ke lo ma ten de yong pa nyu nyu yin je le ge ne ti ha jong ke chi mo ji le la ta pe na ka shi chung ji no lo ta men de me ro ka shi gon la ta la ti chung ji ten de yin yo na ta
2: angumba kono rane de gigin hima hati de gigin de yuna chundi ne pacha se aji sha ge dwala de de ne kono khuyu de chi no chalon chong sa ti mong ba dwa ta wan su dwa lo tan no le sa ti la kono la ti chi do chundi ne de kong si se a de de la ga jin da de la zi dong de ma so ne de so ha jo ta ni wo cha de de de ya chi chun do
0: je la ge de me pai ke na pacha chong su de na lo la mo mo mo ji thang ka je ya ga bo da
2: Je So that goes on to the end of the Nolone. That cool Nolone book on chicken gun, that chicken cigarette,
0: less
2: tankasia, Jindigo, the Dean Hajo catch him book. That Gungu Chimbuji real. Did she any tando? Once a chisu on a Mazon Regiri, that chukon, the Dio Viana, any tanka, Lukoya, the Dito, the Dio, that Jindigo was a big and soado, dainty the Dio. Young Tuna Chiril. The net tando? That tanda to see Noloina.
0: Tapi,
2: That's only Tia in a chome de la Tanga de Chetanga, that bigger in Nololita, in a low Chujong was you, a remote long goy roll,
0: Rela,
2: the name Mansuji Suaripala Suba, the Ninchin of Ricasila Suba, Menanzit Logi with that Manala Suba, to Soma Tavazo, remote lamni, the Motu Tauchi Shivaina, and Tanga de Hachong, that Chetango Jindigo Yidangos, like Tanga Chanjama,
0: de
2: la Hachong. Dirun delan sombe jise song chu ji yong thangka de la kono ti che de la yong nu ba ji gori la
0: das tin ji khyang ju ka ten den ro di zam ba chan chan lang zo remo de le thong yo ra de de zam remo de ge ja ju ji la chan de de ji ta ba na ji de ta go ngam se thangka ji thong de zam ba pe che jin na da ge chen zo ge lo ma ji ge ka song jian jing he da tu ji a re de de ko ji de ge ga han zam de de ta ma nyu ke me ji ngani hen thangka de thong cha de zam ba o den da den de ji xiong yo ya se de ge ja xiu ke jajun den de yin se a se ne ya me ma wo ji la jin ne ke ta ju da se ne ma ji de ne ma wo ji phen thong zo ya se re
2: la ji la so ta ba de pe ge mo di pe na ji
0: 存档过的毛病都把清不了，等这个切除就有吧，等你等掉了。那是。那就是毛清清净净的，等你弄吧，这个它就存档有了吧？对了。就切切，等这个天猫妈也别切除去了。是是。对，跟这边前头的山呐，大大我做汤卡等这些地方吧，卡过全部是，罗子几这些，对于人不必须多呢，就这个多啊，大，哪里得卡的？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바 렌제 르몰라 산티 다카게 테 가츠지나리 메소카니다 드니체 데데데텔라 옌게 제 디즈 산오케 티 렌제서거나 드니티 제 뇨뇨온데스 드니체 차그 멘로 산산데스 다 메게 통야데 디즈치 츠칼라 통야데 디즈 뇨르 진짜 되게 제 산오텔라 디즈 펜반데 여사리 산산데 드니체
0: Dola, 토니 파쟁 안저 다 하고 있어. 데 데마린도 세센데 제제.
2: 맞아.
0: 맞아. 다시 당 안저 저모세 아겐다다 세욘데 잠바 안저 베베케 탕가 조차케 지단데라. 당 안존데이나 다 자꾸 이제 막 뭐지래. 아 하고가 다시 당가 나바카시에다 까마가지나 저거 지우간발라서 아니 헨사르세다 캄헨사르세다 안저 간쇼네 인자 된데 고뇨야라. 겐체 나바케 지세나 지탕가 베베 탕가 저모데라.
2: 직치와 시샤이 괜찮죠. 노로드리지 소므레라.
0: 라소.
2: 르모 다카르스고 베트지네 민치 카마가티나 소마라 소바시아드리 치타니 드리송요레라.
0: 라소.
2: 다오나 다티루 지파오 뎀바고 콜랑아초 아마라 리진디 토라 르모 지시아드 소카다이메 다테스 치네 로지네 디비 포타 에 니고르와라. 다 니네 이차 공라 베차샤바이나 다 하정 디리 지동 송자스 마이 바티레 랑 다 바보시다리 송고요 넘추고 안에 베라 다용디데 다다다 디로 덴바오 지바시 띵헤라 모니터르시네 하말라야 리지고 다다다가리 쇼라 초원진비고 하말라야 리지고 파중고 다 츠르고 주니까라 하정아 다치 치고 정메로 소로 다 거디 띵은 주다 르모고 에지 루지리 다네 아니 르모고 다치 덴디고 진진 카레이메 다 수라다 하죠 다 이산으로 두 세고리 이나연 다 이차 정정 많이 방아서 다 본다도 자꾸로 몰라 소발라 두소 아니 로지기 이차 두소 님바 두소 노디나 아무거다 에지 버그 사치 도치 출루스나 지금도 아니 제 로지기 그런 이나 조금 지체다 하죠 다 가버린도 그 디디다 가서 다지 리니그 중콘다 오지나 로지이나 조금 다지 샴충 세안나 아무들이 다디 그 르모세하고 초침보지로 왔는데 단답으로 때 본다시 도도 알로모지 통 이메일로 드리고 로지레 데니 존데 당으로 조다 주수지나 따따데니 페이지 조하다 드리지운데 딩헤가다 리비전 로지나 다 하죠 졸라노 방아세야 타니지오 지신코바 지신 동진 타와 어디리세야가 당아주 조리나 방아 다디 조리 넘버 하디 맞아 저희는라 카테토메 비거든 맞아 지 걸수 루자야 또 뭔가 동야도 지지다 당 맞아 진주여로 진보여로 그래서 정말 하죠 자신 집하지 다 미리진치라 이 두바이나 테모마이 비치 주진 돌라
0: 나서
2: 올라티 맞아 다 니마보다 지 모지다 보지리 드네 손데 당 맞아 지주세지나 치추 자가다 다드네 배고도 Tene mōngbō che, tene ngā rā sōku tī shīla yu na, tā jānā wu rīmo che chū tu sō mōngbō che sōng rē shī tsā ne, ane tsō wā zī na, chōku rīmo zī na, tā tēne tā jī pa, tāndā pā rū tē la, tā ngā sō rīmo tī jīng kā chī wa ngā tō chū, tene tāndō ngā tē tē tē tōng rī bī wā tā ngā, tē rū ngā shī wā sā nyi jī wā, mē lū chī na, mē lū nyi bā tō ngā tē mē sā, tsā tē pē nā kāng yī na, kāng wā shī la mē sā, tene tā,
0: Dindishi 前那么老大个做工，我呢个人去，就从那个个人去学一把这里啦。但当去做工就多多呢，他电焊个个做数据啦，等热个，但人最忙不起来有的啊，别家有那个做个出差忙不起个，白呀，等你忙不起等我多啦，
2: 知道
0: 的。看个白呀子，等你去忙不起，这个大大个做个数据里面个军资得啦，就跟着才干的做型个，可能人最全部去签做了，很有限度，不对呢。
2: 那是啦，本来我做的。이제 그 통제세 거로 통제에 땅 아주 그래서 그 중고 그다 변화 탄가 남하고 그 탄가 빼지 그러나 통제 몸보지 때 도바에나 제 수고다 지 공공이라고 지나 런성 그런 거 도바데 다지 저 정보로 와
0: 제라
2: 다이나 운에 전에가 다 진진 하나 르모지 르모 땅요 바지 아니 나로 생콘 선비 그 주제 성 주제나 다데 된성 생리기지 처시 갈카 본다고 지 렌통요 다가라고 지 요래라 올라 Tentu ini ane kerjaku kita moyu kerti moyu ramai. Tela tempi tu, tak tengah mampu je tempai nanti kerjaku tiang, nanti je baju panu sijiruah. Tentu tengah mampu tiang, kalau rentang tiang dosung cuma ini, cuma lah cobai nanti pensung cobai jiri. Ina je rentang tiang, kuni tiang yang mandawa bu, cuci tu, jadang logari lah.
0: Sila. Oh, gue nanti yang gue ke rentang tiang sejauh.
2: Lari
0: lah. Lari
2: lah. Oh,
0: teri lah. 切个大把都人木枝吧，要么呢切个通皮人木枝呢，人木得咔嚓响啊声声的，要么呢，要么呢人木得俺那去写响啊声声的，去生康堂我也是人木得你罢了了，看到去雄声啊声声给，的确得那小鸟呀。
2: 那说了，这个他养成不过，这个他让个感情生活
0: 了，
2: 这个这里的确我们不朋友有了，他本来男孩么，这里他人木早起不，这里接用的，因为男孩么在地里。Karena tak tiru rosong nolak, karena jisai lo jitu ini ada, ane misal gua tadi gua mana, ane karena kamu bagun di cuaca cuyin gua sam cuit tua, ane misal gua tak nyamling tu nene cuku, ane rumah sam cuit di nolak, tak timu main bici cuit dengan sang tu, di sini dah mandor wajib lah, di sini, ane di jis lain lah, karena waktu tak kamu sulai nene cuku waktu kongkang tua, diri, tak nampak waktu susu sam cuit susu, rumah 这个浪呢，就日暮过半就呢，就都是什么，实实足足些年，那么长嘛也，这把都是什么，就人民个，就还叫日暮个可能抢的就把这个了，等这个他的这些这个浪呢，就个，门那个他就，那出个门那的门那的个金枝花几个了，都是个那么就从那还叫日暮，那这这土路了，那都是我那找那个他就，叔叔个确实忙到把那么呢。开始单独，没得到老乡西巴人呢。他的狗弟弟就是要新康的看待呢。他对我呢没十几个老乡西啊，没有交流。
0: 是啦。
2: 哦。
0: 个弟弟个，有时有当个托呢。
2: 就是。
0: 可个西单个乡村的个最远面还光有的
2: 是吧？那是。单独的就路过的大娃，就是个大娃人呢，就个都是别，他单独不记得完了。
0: 是啦。他第一个俺就怕带不个几点呢，喇叭个几只买一把。
2: 那这。
0: 可个新南路啦，新康是那样子啊。等你说说个罗秀云那样子啊，等你说说个汽车，得走刚了刚才几马路呢，日暮也不急，其他个俺就唐家云那样子啊，要日暮急，也不急这头几马路啊。
2: 那这了，他得到了说吧，就在漳州乍清波的时候，那从街啊，等你搞完点吧，还来啥了？等你搞完点呢，他比如人说龙岗家长毛不啦，年底比我们白啊不是？云南样子是什么？我不让进去了哇！他没去上路，跟着进去呢，就是那人家走路哇。但是呢，第九路个，本来第三十五路过到去呢，他就落车去了。对呢，但是呢，第九路个人呢，九路个上路到啊，第我就南西到去。第当然，我们推的经济系统吧，可是说他就，人都进不去了。
0: 那是。
2: 但我就经济上呢，等你几个他就选到去就肯定。什么我是当我那种呢，为了。但是需要打仗的，那就在上桥，还叫我们不？他就是像那蒙古人的嘛了，他日久的，他那里日暮，他给个就是在上桥蒙古人，几个月了。
0: 热了，热了。
2: 哎，那就落的说他，我那找那个去人堂到这边的这个，他俺做老手生呢，就个金针生呢，就个老早去没有生呢，就个等这几来明年呢，他上面门头的去，娘都休假了，那里上面热完了，我去。
0: 热了。跟着没那的，大路老家团餐的，趁着给吃人家的跟着人家那，忙活把切个肉啊，跟着人家呢，他带来的今年 노다 템플에 니미야 고사바지 쪼브레아 디치라 차이긴다 근데네요
1: 나른다세이나 단다 개까세이나 드레이 토마지 라트 종가여릴 근데 인데텔라 다 마오발라 치통게 산나 근데 자치모세 게멜라 이날레다 게게게 간데 투사 아리 치토 마오발라 토마 정고 그리스 단단한 속에 리닌다 정체바스 정찬네 지속하는 편다 고그리스 단 난진 기경이 사서 든지 열이라 든지 인데들 단 아랑게 단다 단단 나이 챙겨 봐 제자 자 마오빠라 지도게 로게 맨테니 제자게 라칸드니 드러나 다 지도게 마오빠 맞지르나 피마트나 로게 사산난다 그거니지 드니지 제산이게 삼바데 이어라
0: 나서 드지치 향베저 자로리게 치라 시찬자게 르무치당 타바자마세 티차체자 타바마세 되게 자쇼가 메히쿠인쇼 이난자 아레라 디마오발라 지 하상세무지 당간조에 다다시 조카라 하상세무데 힌도 꾸엔바지게 되나지 양거서 다다 므비반지어 하장게 다지 데라 미차창게 데라 가바세 네마 좀 데라 테메시 비티가 드네치라 자슈클 하상세문데 만좀 미차창은 희나 다데 꾸엔보지 지 렌드네 제창네 데라 제긴데 제창네 다 데라 민트도 만좀 로거사가 카슈르 지 미도 산산네 제 다치다 만츠게 카슈 다브데 하사케 웨제토 자만도 마토나에 데게 쇼레지 신나 파제 랑가데 노지 마리 사르바
2: 나리라
0: 투제 치게게 다다제 잘론링게 난졸라 남바사바지 카쇼 만부지네 마통베게 잘라지 드링한 수니에서 센다 통소스면제지 뉴 뉴로 토션세야 되나 가리치 휴지 이 마음과 게인다이나 지금 저거 로자데가 마음 폐쇼다이나다 치게 제완다 근데 장현
2: 라솔라 답변하면 저 다롱그 가르스고 다치 누바스고레 에너지 팀버 삼즈고 다든지 롱그 가진레 아니 마음 단다고 주순디 노론 총바이나 진진이 두수 개친구 아니 문제도 다 랑다 랑다 우다 어서 된서 나좀 몸보여로 알 나바데다 페나 엄마 좀 해보다 우치나 드레상이다 로타고 지고 든지지라 까와디바이나 토마에네 랑랑 춘디니 베송라 테니 센슈라 테니 하송라 테니 엔든지지 그랑고다 르몽고 탐부 로탐보 안에 단다 버로데라 탈로치네 주고 든지고다 탕가 든지지고 고롱 지로지 노로다 랑고 무세데 드르시니다 총총노라다 랑고 덴데세나 주고 네 밤에나 드네 세나주고 덴디가다 탕가 야고지 덴디지고다 랑고 무체노노고다 총총노고지리 예 하중고다 진조야 보시 데라 테네 단도 졸로라 베소시 투바이나 무체지 원에 도네시네 모치와즈다 로즈 린디 켈린지 지고다 지머리도 아드니진듯이 진종바이나 하정고 아니 몽바 오늘 전에 데라 때네 카르카든 데와 카른 듯이 나오리바 나오리바도 되는 데와도 아니 랑부다 조 랑부다 미신지 다리 근데 그 렌탕도 제비가 지세거다 치주지리 다니바이나 땅에 따우지나 다기기가 민자무스 토비가 원주 시바이네 근데 로마 코로나 토마다 딘디슈야 지도 아니 몽베 문티티거다 당어주 로자 라촌이쇼 아니 로마 소마이나 제와 아니 민드도 원소 로자노와 로니 비치 아니 르모글라 신드솔라 아니 코모모즈라 베토야 진제시 토야 등어서 소메고 당어정이 로제 섭신에 대제와 담아서 대인이 대니 존데 아니 모바로 그치수 돌아야네 다 가슈고로와 랑고다 주세성주 데라 대네 아니 랑고 가르스고 싱고 다뇽레이나 조구 그러나 마음바그로로 지수로로 대지스 소주 데라테네 지수로 카데디 아니 소아이 부지 다디 아주 개치 모를 단다고로 데라 모니터니 롱어 쭈 쭈정을 드린 데라 닌디고 샤와 찌라 네도 바디 모니터니 레라보 민두라 어디데니 다 롱고 무체니노 랭게 침보지 두두브릴라니 아니 마음바요 단도 아니 데라 디그 라시디네 저거 디그 선로디네 솔라만도 바시 ne mon ben tete den dicina rang la pemba zien la pemba 아니 주출아 이제 조금 머리지나 이제 조금 근데 저 소만을 팬배고 시와 성보지를 성고요.
0: 제나 토지지 당한 츠 라상가 사비 까부데라 제마 세나게 다 뉴에이난다 쳐이난다 데쪽가 조디만 부지 이제 터네르발라 근데 그 세나지 연네 아니 라상데 저초로 팬다 차차나 팬바가 드니 저르진조위 다시 민디다 기네 따데랑 안츠게 렌시데 조조지이나 그지 제게 남아니가다 제제와 차부드니 지라 카다디신 발라 가디치 시지이나
2: 라설 그지 제나 라설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算仪。
3: 三九零九公告么子啊？项目了三九零两站列在数据仪，听听三九零几人团做呢？
4: 中国南北停车前总准确那么三百八百多个。企业书记习近平给他留存起给谁用路给那尊恶个几百年忙给土狗的协别才哇热烈性也不足够协别学习过的他。
3: 协别学列国表现透露动画他人不如切的南国叛乱给蒙西电动动画过路。
4: 罗对图让给协别学女从推崇坦度呢加起给他成中松帕罗他有过的协别切动起照单才是我先推动清白过路。
3: 一年级阿曼达赫尔姆斯出嘎给全媒体给前天被批评托评级举报他给前农民蔡西宁给将安拉差别过作用
4: 下面来听听三九的南团是不是那么三人呢
3: 第一个五年被评论区龙安城给七个中央被鼓足了罗对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民望给在天出的人民举报的北特民兵都进去太用他民望电话的级别空白给三不太用写的忙做给送他列举结巴的修改我他民望给卡萨轨道他刚爱切话心贴切话热固切话接给那段特举结巴的修改的中国南北停留不前组准给重置俺连忙为俺连长下的过年民望用了偏不准行于中国共产党人民望给切度五年不他民望给忘记他的情况是谁他留到我准备最近人中国共产党五年内，龙岩堂居民阿国话了，定制设备造型图。习近平习近平给三段南北党给批准开始转移，团山经理迷茫给转图，早晚定制做不通。我去拍了松图，猛起点不点不点眼睛。习近平这段南北，眼巴图我也难看，团山经理眼巴图迷茫了两块的点点，陆续给恰恰六千多块写不得行。习近平给。让人当给给谁呢迷茫人心迷茫你给谁人吧落了点不了人天落点就是银行迷茫他娘都浪不他娘都三路动画娘都两个七个月别龙乐肯入席给讲有个东米托别蒙西点不点于其送于接给出去习近平给谁用别吃完吃别你的理论去迷茫你偷偷跑了松土空给偷车能持续的人点这走行追击三年了都是不听堂不能够接给出去上海中街的黄浦区半松园南中兄弟市民重杀的给出名亏多皮皮罗谢公提高了你疼痛你将滚度给他诀别你这兄弟喜归你不赢的出名你忙不喜给接不兄今年给进七路学会别做结果一月大家给准他宁次三十七八句提高了南三老局我得别军队兄弟罗地大人给军队情不及格接给出去吐解锁的情不兄弟光给忙做给三路东西的三路东西的忙做给心智起色的心智起吧忙给土国的起别起我热心烈过的主播节节的忙最低级远退昂起的东国些年的能源上海中介的黄浦区市民重杀的给重民规矩重民祖国利益他家俺做了所有特别上谈三句语别得不得入轻松些句语接给主席先记土解锁的情不重语接给主席忙给金三郎给团大了土库的钱不能给月经团大是热心跟着西边的能源忙给团内得了这位团内得了他虽然给列个了桌皮图忙做列举堂重结堂重新面都公平动员他留到我主播了接给主席习近平山东省经德州重结的临城区本林重叠西域家重罪重民于新会议金都批评习近平主席空虽能没他念头兄弟金追门追难我他列秀用不他建国基地他出国陆军界层面过了人民能源天天金山几个团军是赢了金山七度忙被团军是赢了习近平主席解锁了新标杆年建最初也会接不通过我还将搞不穷送是送不他光给杨塔被西军接着当我做不他老年大我的他忙了第一准据托去我七回是的能源习近平给同民三对没接不他简直落了颠簸的年底杨兰萨贝托共产党给国际级别基础领路给家下摩托空别当年安全忙作那么二位制度点别做解脱不起关系送去迷茫给做第一往下去呢给个集团建议罗地先生从今年重新把他从头开始年三年了都是弄好了 직접 주지 시진핑 기 토토 바르숨투 망게 니잠키 튼타 치중 상마라 도제는 그 유. 지사르 투신 기건투 직접 주지 비징 총계의 시정区 北草场 상람기 우라우 춤슝 사바히 겐수 십주 춤슝도 비비. 직접 주지 겐고르 겐드니 중화미리기 수균 주상인바타 겐지 겐로니 지소용기 튕몽기 겐지히 림카등위타세슝기 리카기 튕홍 지교르 철구진니 겐수십슈 슝세치로타 뷰세토르동화타 균튕왕 공비조교로 군디당디 겐군수 디기댄베 친슈라 르톱교로 티베릭베 차겐 중구시대낭유 시진핑기 랑기 겐럽라구로하신 시엔기 겐럽라구로교신 난주 겐지니라 텐도 토고르 야부치 고시 송규 다자 오라우 춤슝 사베 겐수 십슈 춤규기 겐메타 겐군라 상베 교르귀라 균투 군디 당히 겐군라 남아젠기 겐수 십슈 고든치 신규 레슈니 망수 치슈히 뉴르게와타 자비 랑고르키 칼로와 로그디 총튜기 레니엘 미나소 레슈미초 사바니 제덴 소와 튜니르 체겐타 사르투이 체겐 송규 체겐 제기 신제코 춤춘기 판매사강토 지겹조지 시진핑기 대가라 니소격신비 뉴르게 왔시드 공수의 레가 단 소화라 토쿠르탄 끈지 나와타 공수의 레게 된도 깔레게와타 레기 비워랑 악주낭유 롱아생기 철규 종합의 전연항 망수 긴송타 렉주 지수 치료 당해 미마용 튀모토와 죽부를 교류로 군디 딘디 동괴시 등유 전연항 구지 제배 믹세소카 니슈이주 망수 디기지기 믹세기 돌세 토슈 송유바타 대단한 레슈타 용법 롭소 디타 겐소 주소소 미마 망소기 토고르 치슈 제바타 치테가르타 치무유기 내든 티리라 겹유 높게 니망 아르비에 초로 동화타 쇼베 니슌 아르비에 서도 자와 치구에 달리다오 순바라 지겹주지 시진핑 허베 슝안쿠사르도 독심나오르 펴피 비징 루프틴 시베 슝안 루프이토 지겹주지 추구소로 디기라 진진체토 배분타 여러개 준리체디 슝안쿠사르 다념도 찬롱용화타 중국남배 등급진 다념도 공배용화 지구에 제구낭유 시지빙기 양배 깨르베타 대당왕 선우용화를 진해 안주 표정기 미럽식도 유로와 제괴시 송유 중함 고류 야군이 제장시하기 지배 튼세타 지군편기 망주대기이 더우순배 등주도 계세 원긴 신수 제괴낭 쇼급 지겹조지 시진핑기 지소용 신수 낙수낭 쇼규로 직소타 군우 시바타 리룬 서지 침부로 제배 준신 망도당니에 중국 남배 등급쟁기 시다 아르베 작당 된바르 제괴시 내두낭유 당기 속신 좁게 파속순 랑게니 코라시비 오차 준신식 판륜 망슈타 교슈기 계급지긴바타 남문부타 서시 준비 경시 중무 당자니 규남쟁도 교류 달로로 랑게기 중함 코류 고르기 침슌 캡자쟁니 지도 된배 중국 속준 제배 침경기 망도 아르베 된도 당규 미마 디탄 이번에 지소링로 등급진도 교류부에 전다 개진식이 다루의 개용 소진이 기신 직접 주지 시진핑기 신소당

0: 용과라 군디 딘디 테바 시제 집이 셉슈 캡자 군제 메바르 치로 심바 망조계는 뉴딘 탄피누 유바지 중규 미마 자외실라 조바타 제소 공매 공도 고르규 다류다오 시바라 중국 중앙 첩지 주기 칭아 뉴고다 뉴티 뉴시제 뉴바치로 동규티 냠디 롭촌 팅 유상 바치규 지급 주지 시진핑기 롭촌 소교능급 정중 뉴승원 고타 테르 카디에 조비 뉴바치로 슈진당에 미마 망조기 제소타 균노르기 대자라 송균 딘디 지구시 닌도낭규 민안니 주부추 계획 뒤인비 망소기 디도타 캬창티 지겹주지 시진핑기 뒤타 남북군투 도제 침부낭 자식시 지겹주지 주부니 계진 팀만낭니 뉴고 계획이 리든카 딘디강 야부줍디 미마 망소기 세소타 균노르기 대자라 예린 지구베 닌도낭규 계급 비교로 올린 지구 변조를 심주강 지소 공비 심주소의 소장 류슈기 로디시르준 陆队协进平级苏西南为党中央级，也是中委六连处，盲区第几七路东区的阿尔维文西特别内部投降的。盲区组军体退入级解决他，我组级撤退文西特别文员。部队控制处，盲区跟宋塘列举协部他，明年盲区级文员干年四月的习俗不满塞，破了密的普遍蓝色组部他退上都当地。
1: 龙安山区七个中央部队部署，盲区第一军队硬接收了动物团，推木头全部救活了，关帝当地东区蒙西店铺西顶国西松园。中国南北停留建筑救活了，盲区开启学院，几个部署及习近平给组织单位开教育，密码电话的级别控制三路六连单元，我组接到这些信，盲区二部队给连团，连锁动员，人数全部协助集队协助他。
2: 民办及制度电表初二将被认为的线索突破第几个难把的区域，民办网索及托普索尔团及索尔第索尔及阿尔维普松作部团阿尔维给连电吧，阿尔维军队突破集中区。第个雷库内被问的出，亚尔开空星期南北下降初级突破预报团，人类预估期冲着阳二星初级突破区。 在中了大晚年，我所提南两年七百八日，在具备规划的军队清白体，十区列这天扩展将军线名牌的人不保护的各地东西去。山东青岛蓝谷树，沿用三角河内用费六只正宗去路面西路搓巴卡，结合促进电线的军队，将龙大建所结合前面库存汽车的站内带一把时，西路路嘛为中原体。
3: 江荣大建给暖秀铁托别西固铁永宁徒步扛着一把糖，铁永宁暖秀听着铁托别玉米，听闻心机美。文章他这铁的热托中了，米给我所通穷费，年前呢我那也不多解决不是。借用一家去参加三对天空集体参学给铁棚拆卸一百千年，三年提给促进他促进可追接送去参加三对天空的这档月。朗里罗素电视跟古话交流进去。
2: 他留幺对空身时，协助了永根去筹备额度五十台币盲图信徒，并且呢，派车加上送去现金的多钱，我准拿去。他留六对图，让爷爷协助西总给我们把加上额头承重送帕瓦塔，派车从索西总给我们来加些呢西塘承重泥土瓦月金，协助在具体编就了潘女中华的那支钱，开进西都就去。
3: 初辈人心的十区来的初度七八天，十级团结人心团十区来的讲，完全属于来的团拥有两支定色图牌的七星月。河南新乡图，老地主的去直接团结期间的开了西去，我说两支茶瓦团，城市前面老在的电台开了一支老秀直接跨越图牌，底部信息并且月牌，向往团的直接两支七八天，人工昂直接跨越团两支七八牌的运动程序。
2: 看来这些被积极的学生把科属于其，按照初中你学习的时间排在没排的，这些科就学排的都是图的月牌，我们今年他提醒，那段盲大及马天困难人工硬是图的月牌，从下期贴段写在底下，加之初中咱们用途请月把马赛，学习主播底下，按照来的三百些图就了去。 他说：“查到困难苦就谈，两岁十岁来，俺都过去出去拉穷学姐，我准拿去。”借用那代词，团结人心给十岁来的去，苏州来的解决了人不妥吧的内部情形去。老对头，七针举笔谈，年前谈，七针拉在十岁来的给人谈拍了嘛，推送来，加在就谈成就短拍的学吧谈，跑动谈，从短十岁来的，加在就去谈成就古拍的学。
3: Сөпшу лэрэгі бүйцэй лэксу чэмбатхан,

0: 파르투바니 시주기 균투 뉴버진바레 총화시힌 탈루다와 시바라 게세 지급 관계 섭수 내리기 뉴기타 뷰세 리동라 구디 동주 골키 삼차라 시바 바템 제바타 니동 숨줄로 리급 섭수 내리기 지시균 골통주를 치갸 예스바 세주 카세된 유바시 다음 준비해 주신 님 공소 체피 게세 지급 관계 균례 최소토 섭수 내리 공표 조세 내 목돈 강리 제바타 리기네 시주기 대표를 제시 투상도 단디 체가 당 강례 전조 강교 시구 시대 유바시 중국 노르시 천리 심주 강 지구 변조 대내기 루린 시인 화희 섭수 제주 마웅 시인 판륜 조회 참망부유 天尼 침주 제바다라 로나 면저와 타 추소 면저화 티신 게 포메 면저화를 미부 시인라 타나 용수 이와 십사 지폐 총무 시간 힌 테르딘 코트르밍 내데나 강티 티메도베 파르캄 침부식 타케 메지 송주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세신인 송등부이 탈루로디토 랑게기 셰프슈 치르도 낭쟁기 지보로 고로 통주로 숨지 된돈 된게 곱주 곱된타 제왕아 신히 뒤송나도는 갸체게자 숨파르기 시자 룹드 남베 셰프슈 치르동기 송제디 갸정업주력계유 Tienang, Mekir ki rinne ta, Ruizhi Shepshu, Shijie Tiongwang ki Pyujhu Rinpa Chirtung Chibhe Parse, Ka Sosor, Gyeja Ngapchu Ngapchun Sa Ni ta, Gyeja Shepshu Shepshu Sa Sum Sin Yu. Yugur Shepshu Chirtung ta, Gendrin Shepshu Nangchen Chibhe Parse Chung Gyobu Yu. Dawa Thangbu Ne Dawa Chukbe Par, Yugur Shepshu Chirtung Chise Goro Tungchur Nedo Nyeke Gupchu Khoni Sin Ni, Parse Gyeja Sumchu Sochi Sa Chik Sinpa ta, Shepshu Chirtung Chewa Ngayi Kekbo Nang Parse Gyokshu Diginpashi.
0: 第一个理工呢，比为内区中国所侦探女主娘之连锁起七七年记者编写，大我端把了中国所侦探局台阶端上提，加上我去谈成中西新天，借用呢母体的加切入作为军用途一把谈，吞来所侦阿尔维勒索性一把是，卡古端上团的电视，大我端把了阿杜萨尔边端上提，加上我去谈成中阿新天，德松团都能加切年来过谈成中尼巴一把是。 罗迪夏村大王阿杜马的帕尔维那把军权突破，提出加兰基镇内日谈，匈兰基镇内日，那把忙费，那么这基镇铁棍阶级阿杜萨尔边端场提，德松坦都能卡索索罗，加些内来古坦成军祭坛，加些内来古坦成军尼，加些内来古坦成军西界帕尔维巴什。 三年开始，军团按那把忙费，集中区些三百多片，江南滩搜到两支集中滩，突击拦路提醒城西两支所集体，俺来那边搞多了工具重要把事。小区区工体内底呢，屯来搜镇俺会来搜清一把滩，进驻集中人去滩，得天落地提醒老狼出去，日间清去落些所屯来搜镇那个电表车盘着重台。 江南区人塘头牌，太多人为所谈，熊南区狼谷社区来个判断用法的规制图一把是。咸阳亚新生三年开始，越过了六中滩，帕玛塔辅助两队级越过了七天，提醒清仓越过了七天，筹备越过了七天所提，再去筹办的面对从追滩人内日最宁贵期，因此南北南北再去江南对片，三公来准备。 旅军团提醒从军所镇界及盲途中华的杨规制图一把是。中国所镇团女主娘之连锁及初次选拔团重启进去马增容启。你对西区及达达军区当天，查瓦出给下个月的规定点点动画团所镇查瓦走进了规定抗拒当天，现在是把了休假过团，娘们这下注女人拖着东古巴阶级蓝色团员。
1: 前个西区团员团拉林达尔瓦团团团所正冲着提雷贝措施主角的规定女点东突厥人际送一把是。第二个五年百分之七，到东北最主动人，重庆彭帅从汉下冲向土人年年，面临西面资讯岁月。几个初级习近平给组团广播开启，老大的团结顶色写把他，总理李强说中央国际陆军局前个组团党别浪家团结写把。 这次集结抗议，当届捷报促进组部团，撤出土团部一内撤把，仍旧天空部团、基地部、对抗团重结团、重设组军部、军军建设部、中国农民力量团、重庆密码集中所、这一处天南兄弟、重庆彭帅汉下冲冲旗、东北军团及密切促进及人民为内些的当届捷报解约。这次集结抗重庆彭帅汉下冲冲旗。 Dunbe Jubdun ki Mixi Sabchin ki Rinyi Wenu Zi Jepo Tsukchung ki Tse Xin Yin. 重庆彭水如曾从总督厅谈不错不谈大街街部族中给组长车主土丹部等位提务员中国三用局给局长王坤给出作作用能力大街街部给列个规矩得业当我谈列个浪些段又不是大街街部族中给孔美勇从头的学又不是出作国门所控足球路队南阿达尼重庆彭水冲雄基准备球队基米西策新基日尼维女子组吉兰图学院南拉两岸学院不是。据说同当届捷报足球基世界主席习近平基足球广播开心罗布中拉达的年代捷报谈总理李强说中央国际路队基千贵足球浪级团聚建立财力谈团新团年不谈清单直随了团吧委托电子列给偏执了通勤界给杂团协送恰巧用它陆队昂女子团购给决定了结束建立女子团别九年再去三部接不它这套用年女子国送它开店就不它车主特区这边的最许多也不切关系面对解决传说头三年卡单这位前辈安利六百公里地价列团给建立团购建立

0: 토바소 로니 하잔지리 베미니도바 손비 초니 가클더 이초네 레로다냠더 셸링외저 기동아자 주지가 탄산 사굴당 셸리니 효장아여 탄산란테이 송송셰인여 우회지 랑츠미도 미제당 멍멍라 군코 체슈제 사체라 이군이 제지송바시
1: 사도로 솔롱군야 자진 힌도 라냥바 메바디야 토마장당 타장지 사지 로즈에 띵길라 사보니 라미 캄비베이 버다 데네 디드 캄바다 존전 캄비 버지 버지 대딘 전투지 로추차 정거 폰조 침부군여 나가지 종이지 수지 로윤지 더그라레가 시바라 신효 팀부구히 송바다 공개 당연리지바 머제니머제 버지 토미 상된다 겐처 로라 팀부장니 베슈바 겐제 진행도 다버 동디 존지 사바 준지 메바 되비 포마샹탄라 퍼지 침부 슝여 지송바지 상고바디니 제카라 메랑도 하양 자장지 동초 데다 응외바다 동초 데다 하장 총라 예가 힌두 차양 삼배 토지미 나동 손자 듄지 된 송신비 사트로 차와 초비 탕흉거 힌동 침부 마보리장 뇌닝 치위 도지 원쇼기 나촌 등가라 자와 초드나 망초지 초와 제장 시와 대장지 야동 조이 치드니 히 송바지 생긴 바초 공도 심바디나 만단 저위 당더를 할로 요이 고르니

초반남바 다송의 진행비 르지 요지저 러시바데 찬도 바효존의 인비 셈바보 대가가 공가 심모도 조모라 팔리링가 다샤라 라사가마 공선이 인비 셈바보 천리 최종거래고 시비 르지 고올람란 시바데 진이도 공가 르지데 파마 번치도 라사 바나숄요비 아지 진진바중도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망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기조 아따데 마이 바기 신와가 아니 나로조다 아드니 아 이크 아드니 이게 기조하다 아니 파레스기 이게 조 알라소바 돈나 아니 아 기소조나라는 거 토모 마이 바기 이게 기조 아마 보여 바레스 왠자 좀바 단자 이거 깜더라 이게 조아시바 이게 조아키바 샤히비까지 이게 조아테 강나 거기 바레스 나 시에다 난조 베카와 강지 바기 아니 이게 조아라 거기 바레스 다 대요 게 파리스 한지크 아니 양설 조지 공동 팔때남 강리 저리 미당 최소 중 민체 저리 측도 잡았다 치팅 빼와 나가 죄바오스 아 고릭 좀 받대 나이 자위 찬이 양예다 사지 선지대 양설 소규 조르시대 아니 대라 당 고쟁당 아니 도쟁지 얘기 되니 응인죽 얘기 되니 진죽 얘기 되니 양주 Last of a teso pencil, liper, jawala teni. Dejo lipa shibala teni. Ani nganso peke chejota, main da, ani tsita, ani nag tiwas and a diana jepa, ta tai bajita, triguris. Ani tenjek minci jepa teso chopala teni, ani teso gota, deni tambi chij sholin, and anjiti, deni mashik sholin, and dona, luniju, jeja, luniju, nadin, tai bati. Ani mesti jepat desu kita tengok yoris. Tapi yang ngan supa kandes grup patap desi kita jepai na ngan su peke je ike kijawa kono na cawe chani mingi da jinju ni. Mingi da jinju ni dui peke mangi yamate la. Ani gochen ta dochen ta ngenju ta jinju ta yangju. Tene yang ye la supa ani kato kato la kan jargi na desu jawa la teni ani tenju ngo ten peke. Mindu. Then this Zai Chani Hija Paina da Migi da Ngeju Jinju Ani Ngondo Laso Pa Yang Laso Pa Dendri Mambu Chitsu Ndeba La Deni Ani Deni Ngoza Deni Bik Mitra Gris Nzalins Ya Nzalins Ki Jubi Gdata Ga Ani Ngasun Zambling Da Ngoza Deni Dus Deni Deni Ni Ni Yenchen Ndeba La Deni Ani Deni Ngoza Chepar Ni Yer Ni Deni Bik Da Chiksa Ya Deta Gris Deni Ngoza Chepar Ni Yer Ni Chitagris, Tidri, Yege Mabundini, Mintabata, and Mim Mabundini, Chitabaris. Tape Chayana, Zamlink, Yangze, Abalan Sembaina, Zamling Seati, Michir, Yangze Hibatia, Michir. Tan Zamling Seati, Kondi Hibana, the Yigi Dingitundua, and Yangze Hibikas, Yanga Yant,

0: 중에 수시하기 전직이 민주는 걸로 땅 가서 긴 두기 쳐.
1: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급죽 숨배 자연 틈이 속진 팅 당벽이 숨셔탈 중화 미리기 아니 변윤 타르에 루규트스 땡지 김서르게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규동에 라빈기 냥아 균진 제일 제제 딱 가면 된다 싶었나.

아리 자송부 워싱턴 미슬카다 자모닌토 소마르카 게데자예 줄로 닌토 니거로 더와 동보바라 난정제데 줄로 닌토 니데로네 줄로 닌토 니거로 바라 노세쟁라 돌라 둔서라 제게 동세 예지제노 여사라자 세나 느타니야후 가사크다 좌체미바소위 아르란티 차게와 차젠 키마롱바마지 팔레스틴다 여사랑 고고랭글 하마시 좌체 종세 마제공 여사라 모방기 맹아 이산에 채팅 지시죠 마리지동 여사라 모방라 궁이 자도 터다지대 롱어동 여사라자 된적 순정 자제와 가 동생바 연시제도 제제 이안에 서라야 바가 세경기 문제 카달동 카체 진진 조조제지 너다 지체 제도냐냐서 서라야 칸더건시 서라야 자사 타마시게네 으로서 자사 모스크퍼비 도딘 티제 나도 동지라 라서 자제와 처다제도 생각나봐줘 팀디 두세 산제 니라 휴자라 샹란 너가 레코니에 기대 휴배 레친 인다 세로노 달린제 때문에

0: nangdwen maang cha. Tene lo du jing nang la, ta nga ma nga ma nga ge lo zhan zho di yin nang, uni ta lo cien nung la, bai lo cien, ta angzi lo cien, jai lo cien, maang che na, te sam ra. Teru jai lo cien ta tene zangko rizhi, nima rizhi nung, cukti rizhi cima zi yom ra. Na tansan yin na, ta tiki cuma na, dranyan si, bai lo cien, jai lo cien, angzi lo cien, tene shudu lo cien, tene yora. Ta tiki kichasa na, dranga sinche di lo cien, cukti, sunsi te tsuma ranyang undi taa nima rila pachin taa hiongso to gongso maa pyu na tene tsukti riritsa, niritsa te mato yo mara te mato mende taa nyogo de gagan ka taa lochen te hodu chik lochen te pa taa nyogzo gara rana te lika te taa sui mato na yaa lochso lingan rama dosa tanriki kiyo rara taa te ike te gale rada rupa jaa lochen te taa tari payin rita taa nyogo te ke lochen duyan toji pa kya te leba nung la yamos yotum ndwa da tien jom ndu de tan yog de chi san da loron tho san che loro tu pa na sha jong song de so ma yong da ya sa pa jong le na yin de ngmi mi pa cha de mndo da tien yong de da nga a ta je ma da loro tang bo thin na an de yin si loro tu pa thin na loro tang bo k nya nyo chang na che san na nya nyo de an so ma ndo gro gro na re me ro ndu da loro tu pa nong le man da sa de so ma da ga ni k shen ren do da ndu da loro tang bo da loro nyen pa de nong de chi ka ma gi de ya mo je ma de
1: le
0: Tene nyogo dike taa yige nchawande aya ndalok nipa nana nchajik nipa te zanra no yaawande chisana nyogo dike kikin ka taa nabantangda tsukti jingna xebi ka lochen taa dike sindri dike jaawande taa nyog jakya ngachi tseke tene sindri dala nasa nasa phuga mando pe kasi phuba kya yana ya kuzo ka taa yige kyo nungne paje hiretsa yaamara na nyog kashik taro dunretsa tana yige noo nung honjog che yaamana yangjog che yaamana yang che taa tanda rong sheen Tā chirsana tā tī lāzhānti rīmanduwa. Tā tīndi yung bējī tā bējīk tī chirsana tīndi lōtsīn zhōngsāla āchāng tsōmā tā kānaan qiñbō xīyā. Tīndi tā kēchā kā kōyūk tā nirvā yōjīr. Tīndi nī chirsana lōtsī zhōngda nyamnyōng. Lōtsī zhōngda nyamnyōng tī tā āchāng tō kīpō rīmsāna. Tā lōtsīn kī kēng gādi lōtsīn tsumā tāng nōla yīnsān tōgō sāngshōngi.
1: Kāntē sōgore, kīgīngi chīpā kārkū na bōgō sāmnō nā lāyate, tā chī kālī kāpū kī tūshī tīngi.
0: Tā tīndi, lāpūr tā cītō zhā chī tī lōchōng, lōchā chūng chōng mā nōla, shā tāng kā rāngō pī bā tāndā, cī tā tūng bā tāndā zhā tōgō mā tō. Ngā tīndi sāngshōngi, sō chā lōchēn Chirisana ko keeg rila, taa loche titaang di jachya jachya kwa rei tsar ko. Di nang la taa chirisana nga tsuka dweeg zina sanchi pa na, jayeg zina taa teli yu faa zui da. O taa ten dhalen tsa, datru. Datru ti tso cha taa gikeen kedu chirisana loda chunga na, shetan ki datru ti tso ondi, tongbo tsatsak ti yamu tsu pati chunga, lakhi jiwaan ti. Gikeen ki na lakhi jiwaan ti li tina ngoma ngoma hajang kishan kyo pati zo. Lakhi jiwaan ti hajang kde tsien zinza zo. Tāng ngā lōpēn chīmō tōmā kacāmbī kī tāng sōngchīpā kā cāwā tā tā tēkēl tāwā tōkbō mā tsīn zīmīndō tōngbō kā lī pēcī kēmbē zīnī rā lī pēcī rīmā zā ngā bēl tāng bē yōr lōp tā chūngā lī pāli lī khī yōngā tē hāchāng kī tēng ngā chī yāng chē chūpī tē yī kī tāng tē ngō mā kā tī chīmō rī tā sāndō ngī ngō mā tā tēl lōsēn pā tīsā lī gī kēng kī ngō mā lōsāng nāndā kī pēt yāmo tsī yōng tō kō Kali zi yo mara, nga lansa lansa haa kumura. Da sanche pa nga nga tsuk taa, tanda nga tu datu ki lochen tsa zang undi, tanda zo chiya, tsatsik tel, tsatsik tel nga xe yamu tsi jia, tsatsik te yamu tsi lo zi sanche. Lo chung, lo ran, yipa ku tuya xa ka kasa la taa lakhi jiongwa ten doa. Taa kikin ka xe kde cha sana, nyo nyo ma na rida, xiong nyo ma. Xiong nyo ma di yandi, kog lochen ma di ma tindu di. Lakhi jiongwa ti xiong lakhi tisi yo mara. Todi ti nyo zong dira. Taa ti chola tsi jinda, taa ten chen chi kikin kadi ka. Mnti tigin na sanchi pa dati tigin na hachan ka kama zo tsara jasa na kol tsatsak lol me tsadi ta gikin tsatsak ndrakhi chakhi pa jakhi na nyok tsatsak lol me tsadi ta kama thoma onda kapti du ngi ngoch loshi ka taa lop ten tu ka taa losong gen yin gen si loshi yun pa ngi kapti du ngi ka jati xin lora yipa kasa na lakhi yunga te lo sun da sun mada ta te li kina ka kama tsa jasi na nga uti na yabu onsan do san shung mama nga tsu lo chan tro di na ta isi kapo lo zon jo Tā tē tsumāndā lō zhōnggurī. Tēn sāyī na tā lō zhōngchī tēl, chitāng tā tsumāndā kā tēl tā tā nōng shīg mūnduwa. Rikpā kā chē jāchī rōng zōchī. Tā rikpā kā chē jāchī tēn, tā gu gu shirī tē. Tsā yī kī mā yī khīzhā pā chē 다 희자죠. 로야트 샤롱 희자지 여러.
1: 단
0: 로야트 샤가나 로로 마존나 파티 희자데 로로 니터지 마로. 대운데 간나 간자 그 탈로 존고데 데선. 베나 다 희자가 난나노 주게 답이나 자지 희지 명아지 명아 심아지 답. 대뇨 로로 마진나 데네 탈로노 자드나 티크 사바즈 존나 파지 메덴 게나지 마로.
1: 그거
0: 로 존고통 이 파트 존고도 파지 존고지로 나레 마. 답도 저리 로 존군 이제데 그 존다. 만츠근 저히데 그 로 존나 다 배면도 엄마 메덴기 만츠크 저히티 니크 친디시 헤린스는 아 승게 스나 동부 겐센 겐센 친 겐센 친다 히즈선나나 샤상케 데르모용케 샤젠데토 겐센 나텐드리스 데티노니 승게 데는 르닥 잡어저리스 데운데 승게 저티 치스나 샤젠 속차르즈 다 테츠 조히나 다 승게 세티 다 저히 잡 만색데 롤 파소 다 드니 드니 시질랑아 가보미 다 데모망마타 핀바문도 레드 다 먼저 로열트 샤군 만데나 로열트 샤타군도 르나레 마레 데온데 니 로체 티디 다 조차 판데 다토 로로 담보 단 로로 님바 로체 카히타 제팔 판로사케 베네 차이나 로체 니 로체 찌드름지 로체 니 다다 로체 든디도 다 되게 담보 망 다체 데 제바 다 종이 드르 판로고 다 되게 니 다 그게 가히 그 제발로 존재 말스나 제발로 존재 말스 다 제발로 존재 말스 다테 퍼센티타 하장 노리즈 다 든디 히나 다 네오 다 영아서 뭐 허전도 이게 그게 다 제발로 존재 드리 이마뇨 시마뇨 다 네 파제 다 드니지 말스 다 네 자마 네 인디 탄디 제베 다 인지 직게 다 존데 다 되게 논 현재 되게 논 킨디도스나 니마르를 깨자르지 좋아서 다 아 든디 좋다운데 다 깨자 되게 소만다 로르송이다. 야, 나한테 내리면 더 생각 다다한테 넣어도스. 자, 자마 줘봐 로송이다. 땡이 줘봐들 전에 켐보야.
1: 줘봐. 하나 주 인지 장도 좀 봐. 미망 붙지기다 좀 봐야 돼. 민지 지고 송조 전에 인지기베 나와샤도도 와.
0: 그
1: 지리에 대해 통하면 책줄 다 줘봐리 님도 나교다 로르 신신 주디 지리에 대해 그 비주 단살리도 좀 봐. 편토로 가도 와.
0: 그래. 드네래도 뭐마. 다 인지 지게 답이나 문측들 다 도기보 토마향 그게 그 샤당크 문스 문스 티뇨밍 나 다 망보도 윤 조뇨메 니마르라 다 문스 자리스트나 로존나 데 니마 선바츠 이바르 데 문스 니히 쿄 바 옌도
1: 제제제
0: 자망 니산노 다 게자 힌고이데 아 문스 가라신 게지 히지만도 다야 다티 코조케 다 다 인지 이게 좀데 겨발로 존티들 도나 쳔보 시그도 아케 아 겨바 던들로 존인데 당아호 배 직바르산 직바르산 이게 접아들 접아들 로첸 칼스다 로첸 노지 먼저 파체 접아 나토네 조지 다 신디토트 마크나야 접아 나토네 조지 로말 거 같대 네 나크체스나 드츠다 라포르토 다 쇼고 챤카 인자 마제 지니나 안다나 호라레 다든다 나크체스나 요거들 로라 존케 접아든 녀보만 트 되게자 로송제 근데 근데 신네 땡 그게 그 어저 깨자 다 치들고 로제티다 라만도 생각이 괜히 괜히 그 다시 간체열서 다 근데 거적 다 희원 대딩 내게 다 로첸 로첸 소리 다 근데 망본도 해도 되죠 그거 근데 파시도 거적 예치기만 더 내 로첸 내 로첸 배 로첸 저리 로제 티원 내 로제 차 니 희야다 만드는 내 그때 로제 티려면 티나 녀보 말을 되는 거잖아 녀고데 거시마다 나니 적트는 나다 로로 담보 티 티원도 나 로로 족바 티차도 그냥 녀도 로로 담보 그 내 티원데 당인 더한테 가 혁체 뭐지 당할 타사 담보를 연데 나랑 그냥 녀한테 답 무스다 던철 졸이겠다 거가 연다라나 던철 뒤는 악다나 요거들 계산 퍼센트 게임 야몬 땡게 되는 이게 아무도 감아 저룩자서 코는 퍼센트 저룩다다 다 퍼센트는 판단게 대찰을 때니 로체 히티즈 로체 히티즈 다도이나 저저 배튼 로체 진이나 용다 로체 진이나 다 되게 몸보다 다 되게 야모를 쓰는 있잖아 야모 레드든지 다 로체 저듯이 당 차대 말을 니게들 사장 때는 동 동생 뜻을 명이 알 안 로체지 티는 아직 로체지 녀나 겐시지 로체지 다데 야모닉 버레다서 정교 라이치도 로체지 리면 계산아 다 로말 문통 라직 다 히엣 주트즈 조이치도 그다나 로체지 리르 보나나 리마르 데 나지 로체지 년디 겐 옌다 그 로체지 단텔 당렌다 싱게 까모메어 계산아 렌타라 렌도노 히다 니크 렌타 티노 다 어축도

0: 언제 레바논 다 싹히 땜박 다 희한진 요터로 전화한테 다 된대는데 다 다통이는 하세이는 로총 하자는 그런데 랭케서 잡아지 종 종가 쪼지 뒤서 파쟁이 더 먼저 더 맞아매요 뜻다 또 그게 되게 데 드라마진 되는 거거든요 다 되게 민드 다요 그 뎁디 로센트게 야모마스 바 던디신 더인지나 네 판드 냐빈 던 요건 냐빈 던 던디시기나 고알리지 락차 등이 드는 뒤는 치도를 된다 지마 그나리 말 네 클로저티 다 통통을 드랭 종제직 체도 다 로센트 가시나 땡이 태가 주효코는 요건들 주효자 문동 로세틱 비데요 말아 대원데 나학체스나 로센틴데 딱 맞아 전자 그디 조트원 맞아 게 옌다 그디 괜찮을 때 전자 장제 차 헨도 괜찮게 족 마스테 지나 정할 드리 쳐들고 게 로치원데 그 그날 다 드리 깨자 드리 헨오나 땡이 드니질 로속 종데티 하자 주제히 가짜 키와 히레마도 드리 드리 라상 라상 종데 텐도 마레스 로소 저진 소차다 소지들이스 계속서는 요지 끌슈 로존시 땅 산로군 드히데게 소 그러면서 저효스 마테 테텔로소 테시이나 님보저 야마레스 종데 저티 파티티드 효레직 저리 테처스나 저효트 까모치 텐도 뇨초만다 조트 마레 게게데 플럽히오마스 게챘던 히나 파진 저효마자 뇨테게 조 야마트다 다 겐데 로제 트키보다 지나 ngitena pachete te on rkhyo ma te ngaz jaral on ti da te ke cha hire de nga hlop chen den du jin na nga thoron hon den du jin na yang mar na hloda chuan den de zo jakin chak de zo ti hong hi de ma zo ta nga ka wa ya hlop chen de du zo ta da ma zo den da kan thong ma do ra de ma ta nga ki ten da shi ten da jang ka tok i bo zo ya lin ta ten lo zo chen ka yin da zo wa jama ka ta ne be ek thon ta 젠가 옌다 정야 그다 락차 저때 뇌히나 때 고아 칼레 칼레네오라
1: 그래 닝은 뇌시
0: 아나 네게 지나노 다통 요기데 그 저지 니바든 된지 니바데 그이나 세단게 야모마요 때 정저 때나 할레케길 테네 공부 메쳐서는 아 그 조 할리테미 제이나다 베이나다 인나다 야모든 뇌신 것인 때 제제제 고알레는 그렇답테 코 칼레 칼레 제용라
1: 나라도 때 고알레야디 로얄리리 마다 그 고안드니아 마다 차이
0: 뭐 근데 Lotse yamun de hengen mang da chuk dino pa yun zhe zhang xiu pa bja tang la la sa ge jia xian de bja tang zhe ne ge yin yun zhe zhe na le ma te kwa te le me le te man chuk te kwa le ngen che sen man chuk te kwa le ngen ta ta ki dang bo che sen de ne me yan la ge jia zhe wa cheng zhe zhe de niu wa man chuk ka xie ge jia gong ru gong zhu ta dui ne de na kwa le la sa bu de le wa ni zhe na man chuk ka xie ge jia gong gong zhu ta dui de che sen ta rong ge zhe ta ngi yan xi za cha de ta ko ka le ta ba jia de ma san tong ro ge san ni ten ri san ta ran bo ji san dong ngi lo sen tin de ta ngi
1: je ba de ma son na je ba ji ge na ming zi ma bu ji ge chu ding yo ba ji ji san za gong ga ji de wa ji ji yang kwa le ya yo ba
0: ji ji ji
2: zhou bu na ba Gain Jashi Nimala, Mengduan Tsongbi, Lam Dunja Dremi Yudang, Yiju Zhangwi Kambi Pogaji Reiji Xiejang, Mansamba, Mebanang. Diyang Gain Jashi Nimala la, Lorong Zong Lokyo Nimbi Losi Jichi Chachintang, Losi Yejuan. Diyin Niwi Lunang, Chanto Zhongche Ngakong Ni, Nangsara Juk Chukintang, Diyin Pujunga Zhundi Gangra Totsu Soji Goni Linggab, Kongki.
0: Huma huma ina nga loda, da... Lochong kansan matuan sirwa. Te tini jana nangsa son. Tini nga maham loda. Maham loda son sa nga taan nek ma lo, subu ma lo, yang lhong. Maran loda non, shantyan chi si la, shantyan lo chik si. Te kyangto giyu loda tu sirwa. Te tini ya tsi wundu nga zang lang loda zang wundu. Tani tata ani. Te ya zang yin wundu tini. Nga mene loda tuan wundu. Tambo nga zu nga paye le, gui shuwa, pana le. Low drop deal, low drop deal. That's it. I'm not down. Did you know I've been down? I'm not going to talk. I'm not going to talk. Should you look on the Amare? Gigang, Yakan de Amare. Hajan Tadi Motor, Chinchoma got to bomb the air. Then the Homa Mons and the Pachikomachi Watanazor. They got to do not a lot of Andy Nola Tanton, Tan Mujumento, Manzo Gigan, Pachetani Zohizero, Tanda Mombore. 但 年纪 轻的，但个个个崩开呢，等还讲这都心酸。这都我们，他出门的老着钱呢，等于是讲讲，等于菜一通不，我有，我忙起啊，等我有，冷天他等着个菜一酸多，等着容忍的。但老着人这都听我们，他那啥老大不热，他介绍那我说，我买呢，俺那嘞，他绿色糖出门的。 다 통과 통과 쳐서 안 당한 게 아니

0: 我这叫着娃娃嘛的呗，我这俺在你们那儿住。我是满街局的。满街局的，满街局的。去哪成都台呗？
1: 去没了。谁来咱干啥去的多？去没了。我这叫着娃娃，去哪看那么的？妹子的媳妇长那多啊？那他听三阳，大把婆的当街修养嘛当。
0: 看看修婆的咋养嘛嘞？他天下你总吃这不接的啊？记得。
1: 看的。
0: 总经过有了，我这俺都要我媳妇的，看你叫那个哟。当局同志，
1: 当局同志了，能听话人。
0: 阿姐，你们俩睡觉，去哪睡的？这上俺做的是偏见，肯定清楚。呀，部长妈没丢了，接不了，苦有要肯定没多。
1: 土土土土，
0: 一年没看几个。哦，吕布看就么就有，前年的看就么就有，哦，哈巴多。
1: 这个真的看三个等个的，学长，学长，现在土地七八十个的，土瓜民族，土瓜民族。
0: 学长，你小品哪过去学着？多做点老师业务，结果什么的？
1: 小品学着，老师就免疫了。
0: 我这，去哪做当局同志都吃不到啊？我连忙做老师媳妇去。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我们家的小孩子， 송아 가는 난가 혼자 쇼게 맘내 양아 개지 정도도 지그리 그봐 야에 요 말이 미카지가 다가 장매가 개기 요차리 너네 가는 난가 두절 칩벌썩이 말하려
1: 너네 칩벌썩이
0: 너네 독자 숨 네? 야한테 개기 다가 기쇼나 샤송아 원대 지그다 아 지금 안 내기지대 통보라고 쭉 지그리
1: 칩벌썩이
0: 너 재산 가는 난가 곧 가래 뭐지 뽀교자 지기다 뭐지? 폴이 다 잡으면서 뽀가 야용맥이 너니 줬어 야야 뽀야 야 같이 같이 다 그러지
2: 렌자 공부 마주 렌자 공부 마주 남주 모르나 대뉴 요마로 다들이 구유 시우지 균다 지금 공감해 공감해
0: 폴이 저러 와라 죽을 짐이사 되면 누가 금지 세바다 좋습니다 아니 넌 진짜 줬어 코르네 와 다 그러면 같이 오래다
2: 뽀라
0: 야, 뭐 같이 다 망스스 치.
2: 몰라.
0: 다 그럼 드리는 공자지나 영이.
2: 네, 계속 장구 치세. 몰라, 그냥 오늘 좀 전세 그래. 다 이내 기상 아주 전세디 오늘 좋아야지나 친대었다. 최장 쇼게 소도 죽다. 권다 강구 주. 학벌도 내사 용두. 대 동로 장마 최대 배송어.
3: 러르.
2: 그냥 아 전세 봐 통주면다.
3: 러르 러르. 딱바리 소치는 가르치고 있나?
0: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3: Congamers,
1: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ers, Congam

0: 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我们那边没好，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1: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0: Tiri. Tiri. Tiri. Tiri.
1: Tiri. Tiri. Tiri. Tiri.
0: Tiri. Tiri.
1: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0: Tiri.
1: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0: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1: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2: 妈的笨妹，妈的！呀呀！啊！喂，我在那名字啊，托姆马达。哦，哦，妈的笨妹。哟，
0: 干什么的啊？
2: 可真是等我的，我这司机的地主大哥都堵了。
0: 听到没得？没了。
2: 呀，我这，你拉吧，这地牛的。不，呀，你拉吧，我这老大的卡车，答应的几个人啊，加一下。
0: 他得看久了，阿拉。阿姐，莫拉，莫拉，阿姐，莫拉。
2: 对，那，阿姐，莫拉。莫拉，
0: 今年你淘气嘛，大莫拉。
2: 呀，
0: 看是我的，俺那阿姐就是家那，俺那么就俺那里里阿气乌呗。我自己送大年不拉，今天大对大对不？要做年过。
2: 哦，这大个热不嘛？你莫我答应呢。
0: 他得这么多，是的，莫拉，这是的。
1: 前面一张
0: 哩，你们认为的？今天同样要买的。
2: 我答应张哩，俺先买药，俺得得过第二了，把水煮不来，没事来让着不？
0: 这边。俺
2: 姐姐的爹亲戚还叫俺呢。
0: 你姐姐的出院呢？也有药了。要得药的，是得感染所来是。走。嘿，叫妈妈了，你没上这了不？
1: 啊啊！
2: 大哥受不了，这了啊！
0: 啊，退。莫了，来。
2: 哦，
0: 弟子，
2: 你那别啥事，大妈，大爷。
0: 你得干着嘞，大弟。 没事，告诉少年快的。
1: 我还给，叫我们师傅就多。你旁边人怎么对待俺家属啊？
0: 激起了，哈哈哈！哈，可都和他六十大一样。快的，啊，旁边对待俺家属噻。我去，旁边对待俺家，爬起沙发看你，激起了沙发家，脚垫是差不多一样用。西装裤、沙发里你激起了西装家，听那哪路？阿家那个哈个，那么就给他激起了嘛，就吧？得激起了睡觉就是，可你家里就。
2: 别啥事，
1: 谁打的？激起了群居激的，就做错了哪能？要得可真是我们多啦！陈杰总，听俺做南归，等到群居激了，就这肯定用过玉米了，三片嫩牛玉米啦！陈杰总，俺做杨家，
3: 错也没弄，
1: 自己自家贴的。Hello，
3: 哎，行行啊，好的，好吧，啊嘞，那我做多些，哎，呀呀，OK，但是那海鱼了吧，什么海鱼嘞？他现在那菜他妈真难吃，我操！啊，那不行，得换两个，这你知道的嘛？哟西，嗦死的呢！哦，都行的，啊，这人就不小了，先平点吃了，你咱那咱们菜那啥的到位，哎。
1: 行啊，行，买单啊！哎，这个我昨天不是买过了吗
2: ？No，sorry。哎，
0: 塞哟那拉，这是他看不起来的，我看见没看见？
2: 看得见的，他听得。
0: 看得爽的是答应的。
2: 眼睛都麻了，小朋友该那麻了，家该那麻了，俺姐姐看不中，什么男的是你过去没行？
0: 阿姐。
2: 哦。
0: 让马路，让马路，好过去吧。
2: 姐，咱个让马路，让的下。
0: 他现在人我。 수수 미리 이겨야고 니샤 뺀다 차샤나 야피 쇼댄자 쇠주치 여러분 러치
2: 여러분
0: 칸타람보루 제니 강글을 봐주기
2: 나 있는 두 온거 나 깨 딘데지 다 겸는 뺄라 안하는
0: 뭐 제야 장 아자
2: 내 샴지라 아진
0: 네
2: 야야 럭과 와리 수야이 오이 사모 깨 어 어 코얀지다 코 좀 코 들려서 왜 아 고추차에 어 깨 한 공전아 인구인데 어 여러 와깨 계속 나 계속 기부도 신나 좋은 게 인데는 안 계속 신나 코 쳐샤 어 당고 마친제 쪼가 시시 신나 코 던기다 어 가져가 완전 놓은 게 가져가 비주 신나 코 던샤 비네 어 다랑스다 배도 니 신나 코 코 주소 중립도 니 코샤 어 가리 아, 나 개무 숙체만하게. 어, 어제밖에 얘 깨지 죽게. 그래서 거의 안 지고 있게. 쪼또 치도 뒤수래. 아, 개 군주 살바 뗄수 신나 그렇게. 어, 나도 알아. 양주고 저가 하고는 안돼 아니 쓰기 마세. 어, 양군님이 사장 열어봐. 사장 뜻 신나고 죽을 듯이. 어, 어, 어, 레레레, 주 레레레. 들이. 어들이도 야연제 회라봐 잠못 다니면 죽은 줄 살아봐 어 무슨 혼자가 난 줄 젠지서 자연도 열어봐 타는 거 신나도 게 어 하고 있다 어 나 들이 있는 때는 무슨 뜻이 회라봐 당는 무슨 양지 마친 순 줄가 신신 신나 당 그런 거는 군주 언제 당이 나라 列차소 列차소 어 列차소
1: 헤 그게 쓰이다 난 가면서 누가 부모 없어 키우나
0: 제 장조 뜨다 지금 신나 가서 그러니 이거 연하는 신나 가지고 그래.
1: 세상.
0: 나 깨지든지 그냥 생마래.
1: 저. 쇼트스 가서 그래.
0: 쇼트스는 그래서 내 소리.
1: 아. 야, 뭐라니?
0: 야. 왜? 아. 아게. 소이스. 도기. 그래 더우르 진짜 뭐야 어 가래 홍방자에 당고 줬어 저게 개민도 그래 고르지 개요 말이 다전에게 접두 걸어 봐 어 그 고연이 뭐요 내 버도 고마르트 팀만 용러 봐 랄르메다 어 팀만 용러 봐 그 가린이 베기지라 아 几个人家家里谁家家过哦这银当的这西个银当的过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个
1: 도 접냐 요러다.
2: 깨쳐도 저 라다 로사다 럭다 가려랜다.
1: 어?
2: 카담바 깨깨깨. 다 잡어. 어?
1: 전제 쓰다. 당장 안 주시에 깨지든 줘. 님부 두게. 라.
0: 지게 참을로. 지저고 자랑버고 괜히 깨지디다.
2: 다가 라지. 나 라지 표미리게 표숨척에 깨이디죠. 칸내 셰빈의 여러. 년을 년 보이는 년제여 봐. 티조시에는 야고 그 제여래라.
0: 다가 라리. 밀다베 미유강. 라라다와. 멜롱고리. 남벌랭게 주마 소소 멜롱 망스 시로나.
2: 다가 라리.
3: 남벌랭게 주마 소소 멜롱 망스 시로나.

네 닝규 땅 규바당 죄자 아 대소 벌라 내가 간다지 대마 와다 내가 가서 기소 치여서 그래 팀에서 공거 라바건지 현전지 있어야 그 아니 아 가르자 그러고 근데 좀바 단자비 그 아니 윤디게 아 선지바지 기소 치기 한 땡겨 그래지 선지바지 기소 치기 한 땡겨 그래서 간에래 있어지라 담보 아니 윤디게 되니 죄자도 간래 있으나 아 죄자도 간래 있으나 아니 이게 좋아다 이게 좋아해 봐샤 근데 죄자 디까지 다 이게 좋아도 간래 있으나 남조 백

초반남바 다송의진이비 르지 요지저 르시바데 찬도바효존의 인비 셈바보 데가가 콩가 시무도 조모라 폴리링가 다샹라 라사가마 콘선이 인비 셈바보 트니 추중거레고 시비 르지 고람란 시바데 진이도 콩가 르지데 파마 번치도 라사 바나숀르 요비 아지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는 뭐이 드린체들 있을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챤이나
1: 워캬니 데 모기도 저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你原始为若阳。
1: 생계나바초 건강장 다다 신시빌린진디나 표정 롱티니티리 건강계 롱티지 뉴준스 위로 연시빌린진디레 나나니 좀바 총자인 원래 린진고마조고 나바초라 쇼비 찬저이체다 닌집딘베 리지셰퍼니 린지쇼바 자시딜 20인

0: 가서 진이 댄드 무슬로도 손대 마지 나주 남아 시즈 켈리 이제 기만해 저도 무슬로니 쪼퍼 시게 켈리 제리 시메게
1: 화이 주 노래지
0: 년 놈에 무슬로 니가 제대로 뜬다 무슬 오시지
2: 화이 俺却你那么些就得上学，穆师傅，华姨没了大难，俺却都不没做，却让大把趁难就把送。
0: 啊！穆师傅，穆师傅，却打着龙头来接应，要把送。
1: 华姨。就我妈告诉我那么新的月的
0: 新的月那告诉我那么新的月这样就把宋姐宋姐
2: 小妈老子呢我从给大王抓去后
3: 谁可好
2: 这穆师傅欢迎你那么现在约的我说都能你那么的欢迎说
1: 欢迎劝我妈告诉我那么现在约的
2: 穆师傅劝他劝动现在途中欢迎出冲跟着这样莫出冲三座我村中站住噻！
4: 对对，穆师傅，
2: 穆师傅，掏拳子！
4: 穆师傅，徐阿公给干了年久也没了，你就要把手，去怀疑给上单黑马太当。穆师傅，怀疑跟咱家小姐在呢，去去说了，人家都给上单上了当了，去喊过的穆师傅。
1: 出门站着急，莫丢那拉三桌。
2: 你那么一身差的用大着用也不认得去
0: 嘎松穆斯罗你妈说呢出杂通了再也来接下国家的
2: 是的去给奶奶你那么些就一身黑茶的
0: 当等着黑子若等你黑给不进钱呢去着你你等着送下门口的钱
2: 去哪了那么些一身就得总当应到
0: 嘎松钱没有不喜人你要钱过过不上的钱我妈妈那么来上呢
2: 去干嘛哟快去年啊俺们感觉得没有这钱大家人那里呀去俺的那么闲得那么的呢

0: 그렇죠. 체질이로
1: 게라 다리 체지 찾으면 룰래래 가장 좋다 문총 인지 마셔야
0: 네 마주 비제지 제가 챙시대요 네 다리 인지면이 무척이다 봐 짬에 떠게
1: 대나가서 가나 구거래
0: 무자 비종 가라 제만주아 요구시디 무척이면라 가정이 어제인도 해줘
1: 어 하거다 게라 쓰러지
2: 게라 지다 파숀드는 현재 무자비 자비 종카레
0: 레라 자타 총랑토라 가사가라 무청기 타창사베시에비 제제 통제여래야
2: 게치지죠 무청기 로진 신규여도
0: 하하 헤자 청청래야 에자르지 로진어라 포르거데 자비 더쇼라 머저비고 뇽자게여래야 데디 무청 달리 쇼지 자보래 나타 대추이 향어 발라투여 거기 제제 첨보라 미네 미공미 무시비 철로자와래야 땡후 콩창게르라 아세레
2: 겐어 진공만 체자체도 랑카네 녀간저크지이
0: 하하 간저세나 첸더리 체라스스이 메블라 최파히 메산저나야레 진러체베 랑라 팬유 칠레랴
2: 체지 손지데 찜마디나 아본데
3: 라
2: 데링 아존드나 콘드시게 가파코
3: 라소 가파고 너나라 가파이 조바지 조바 가파고
4: 조바 가파
3: 조바 가파고